0: 당고 구워라. 잡니 먹캉 비망 슬파자 남파자. 자와니 늑가니요 크란 닭낭파자. 자와디 자니 당고 슬바다다. 아직 나디 자니 야디 동차긴 바삭나. 군디 동안나 아직 나어 장자사 삭할나. 아랍비아 나디 안당고 슬바다다. 반 자니라 비클링아 오 자니에 탈쟁아. 작과타 소고 마이나 우어 자니자 앵아.
1: 나시망 아도라 엠상마 젠세가타르 하이 세컨더리 스쿨 달루 보라야침 우니 브루슬스 지모므니 세가반 자네라 야 포도코 망아니 호크나가하 다오조조 츠나시망나 자송타네 아츠키 트랑코 바크나 땅이가 와나 하워드 마라키 가바기 트랑 카사라 카나와 소잉운 난 참치티랑코 아로카켓 기자가 바카사 야기 트랑크나 땅이가

나시망 팅만 모문니 기트랑코 크나소나 마나하 득득사니 자마노 치킨 콜라치 바지 와하온 나시망 델리 스테이션오니 와탓카파 비빗 파티 프로그램랑코 크나소나만 겐 치사바지오 힌디 코볼 아로 치사봉아바지오 잉글리시 코볼랑코 크나소나만 겐 야나카 아슈파니 투라

나시망 한담 마락니 기트랑콕 나소나마나하 타오 졸졸 존생 존생 모머니 기트랑콕 나소나만겐 기트랑와 또 아멕나데 볼공오바에 아로 카사파에 소나 앙코 왓낙나베